0: 나래우 내구도 깼나
1: 이사코아기라 난 먹어로
0: 레우 두 엘도렛 미타보니아 91.2 고케나 FM 루이버토 웨어 해모시피 루이버니 브루토 고케나 FM 루이버토 90K 이탐소 92.8 Mount Kenya Kukena FM Ribotop.